呢隻藍色星球其實是我自己好鍾意嘅隻歌，因為歌詞其實幾係我自己都想講嘅樣嘢，就係珍惜身邊嘅一啲人或者事啦。咁啊嚇，我立立我聽到喊唔喊？咁啊係啦，呢個時間啲燈又咁暗，真係正啦！送隻慢歌俾大家，叫做《一夜城》。